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다.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